0: kule mang kawag kawag dun. Ya, ikwatam. Ikwatam ko, sigando ikwatam ko. Ikwatam ko, sigando rin. Ate tuto na, ang to tuto na, ito tuto ya. Dan kung agam ka tuto na, gaba at ang ko. Ate ting ka ikwatam ko. Kaki tongin, ha. Yung wasin mo, ito kaki ko.
1: Yan yung halalata.
0: Ha. Dan nga ang nagutotaw sa mga nagkakaba. Kaya mo ito.
1: I'm going to go to the house.
0: Kamu tahu ka awal juga cila, kasih kan juga cila sangat awal. Kamu tu cukup kita awak kaya, kasih ngah juga cila ngah sangat ni.
1: Kasih juga cila ke kula mana?
0: Tega kan juga cila ke kula, ikat kau kita awak, ay awak kau mana nak kau kumka? Al kumka jenno, hanno, aku tak kata orang tanggung apa, tak juga angkak angdiwi, jua diwi. I can't give it to a divi.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1: I'm not sure.
0: You don't come back. 가야 타마콘도 하겠다. 생하문이 양문이 양문이 양문이 양문이 양 이거 와 오신 건다. 너무 장. 아이 원만한 원만 가이치가 군단만 인물나 좋아. 응. 나 인물나 좋아. 근데 안 돼. 좀다. 아이까지 아 좀도 안 가리다. 갈.
1: 응.
0: 야, 갈. 좀만 걸자. 잘 봐라. 관다는 게가 관무실 빨리. 我说干啥？我说干啥？俺俺们家里咋咋咋的？俺们家咋的？俺们家咋的？俺们家咋的？俺们家咋的？俺们家咋的？俺们家咋的？俺们家咋的？俺们家咋的？俺们家咋的？俺们家咋的？俺们家咋的？俺们家咋的？俺们家咋的？俺们家咋的？俺们家咋的？俺们家咋的？俺们家咋的？俺们家咋的？俺们家咋的？俺们家咋的？俺们家咋的？俺们家咋的？俺们家咋的？俺们家咋的？俺们家咋的？俺们家咋的？俺们家咋的？俺们家咋的？俺们家咋的？俺们家咋的？俺们家咋的？俺们家咋的？俺们家咋的？俺们家咋的？俺们家咋的？俺们家咋的？俺们家咋的？俺们家咋的？俺们家咋的？俺们家咋的？俺们家咋的？俺们家咋的？俺们家咋的？俺们家咋的？俺们家 Karena kan kita semua tu kami dengan mereka itu. Kalau sekarang kita cegah, tapi umma kita ni kuhun, tapi wakon dia mereka kalau kita tapi kalau tu macam ni, tapi kami kita kau mahu tak? Aku pun.
2: Kalau tak siapa tak cinta musungi tak kaya sesuai tak kaya kalah. Yang tak kuat dia tak jangan terus anda bangai, anda bangai. Ya, sesungguhnya tang,
0: 다 내신 때 왔으면 그 과거 그림 아 무슨 건 아까 참 아까 가까워 아까 참 가구와 무슨 약간도 그 안 건도 아까 좀 가지고 아 제가 가는 가는 나무나 좀 가고 나도 좀 더 잘한 거 좀 갖고 그러니까 좀 가라
2: 갔더니
0: 마샤. 안 나가게 끊는마 깜짝이. 야, 정말 깜짝이. 다가먹을까지. 아. 가야만 난 아이를 다 왜. 응치 다 해. 내가 나야 같이 다 있잖아. 그거에. 가고 싶어. 가고 둘 다 누가. 근데 인간이니까 아무튼 누가 있지. 그것도. 네. 가마 가고 가고 근데 가마 가고 근데 이 가고 안는 내가 계신 가고 안는 야 통합이 그 뭡니까
2: 오케이
0: 아 통합이 뭡니까 야 가고 안에 상 가고 안는 거다 가고 가고 가고 가냐 내 왕은 마 야 그렇습니까 하고 가 간다 갔다 가 자고 내 간 야 저 마 자이 또와 자이 자만 성 아 또와 자이 안 또와
2: 我们给他说过，口干干了个气，也干了干的，只干的啊，对，就弄，啊，对啊，苦，大家说的就弄，干干没干，啊，苦，干啥苦？干啥苦？干啥苦？干啥苦？干啥苦？干啥苦？干啥苦？干啥苦？干啥苦？干啥苦？干啥苦？干啥苦？干啥苦？干啥苦？干啥苦？干啥苦？干啥苦？干啥苦？干啥苦？干啥苦？干啥苦？干啥苦？干啥苦？干啥苦？干啥苦？干啥苦？干啥苦？干啥苦？干啥苦？干啥苦？干啥苦？干啥苦？干啥苦？干啥苦？干啥苦？干啥苦？干啥苦？干啥苦？干啥苦？干啥苦？干啥苦？干啥苦？干啥苦？干啥苦？干啥苦？干啥苦？干啥苦？干啥苦？干啥苦？干啥苦？干啥苦？干啥苦？干啥苦？
0: 그건 말이 다시 하고 자꾸 강인 갖고 자꾸야 까봤지 강화 나만 게 대야 나 강자 와야 쇼고가 해자만 거기 게야 아까 누가 그치야 이거 수수가 담네 다 담는 거 있으니까 담네 보이 가게 홍국도 우게 은도 야 내겐 또 잠좀 막 가 가 이게 내가 가 뭐 가 가면 내가 좀 가시 가면 좀 더 가도 가죠 내가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 Tell me.